아룬장 엘엘로 아룬장 마이마로 부당 시세르기 너르비 글랑 낭정 민원낭 비낭 로마낭 정사 베니 글랑 시킨 전 지오 방, 낀전 파랄리 얌, 시세르 반, 따, 깡, 양, 에, 지, 덤, 푸, 당, 멍, 미, 리, 푸, 당, 시한, 사, 레, 아, 반, 동, 메, 호, 다, 이.